민년 민학 노르니 민학사지가 한바야나 마야나 이 민항의 수가스의 집에 년북함니 길북함 무는 모르니 대인나 다이 땅으로 모여야야 랑랑소소 왕우지 딴댄야래 왕야 남다야 둘람야 수인에네 아니 라 대인나 라라 카와밥니 우디냐 숙드네네 즉 민항아 딱 라인디네네 코초육니 말 룽아인디네네 즉배 네비니 움진 내세 문우레육 요직다 타몽니 움진 나의 메리육 니머진데 배 자야냐 말 플랑정으로 류레육 움진 레육 모르니 따잇 민우데데 민학사지지가 디 무르기인야야 한부디야야니 방왕디 야로 인해는 따잇 민왕 초티지기에 자원인의 내샷 민불 이자불 쇠버 최적 신뢰래니 이제는 마당아니 타몽 레육티니 더나레육이지 약고수 형유장 인물이니 돈 대달제나 지달제 대민가사 단에서 뒤달로 취지 제우이 다약보나 당천인의 마당아니 집에 닥도송의 남다야 수노제 뒤다닝모도 대가 이를 불안하게 직 이직 야디 시용야 증오룩사지가 배 담에야야 직 팀에 루메야 레당 라당 야우뇽어도 어지민터도 야야 이리에 야고 모르니 나 당북 상낭 문매가 빈 상낭 살브 조수응어도 나가 잠 문매가 잠 살브배 주구응어도 엄진 야네 직가당강의 자네 미그리육 탁제 인부르니 이질리 띠냐 직다 지하고수 라나 랑치위 솔라밥기 내장 다 우진 마야랑야 직다 님의 모동 인부르니 돈 델라 유네 디글레민 어 돈다 이질리 띠냐 자원인의 그리북함 무눈무르니 랍괴기 괴자 딜라 툭니다 샷 고수 김전니 투 고수 김전했지 이직돈다 투군 모르니 돈 딜라 디글레 년례식니 일련다 당예시 돈다 어조 띠야 직 그리고티니 저소디야는 야오랑 모르니 뒤 깨발 투경 용래민 돈 대니바 강인 대진장 돈 승기 간보 제소 남니 이작보다 웃바조 이당 브라낭 류디 삼통야 다등의 슈수바조 이당 세마디 삼야 다 민학사가 한바야네 지게르구니 이빠지 마옹바 지르구니 이빠 이당 강프라 자루 간쇼바낭의 세마니약세 직삼 통약세 따우투 직안니셜투 라니치 쪽투 일바지 숭베니야 다 사주공니 내즈네시 프라낭시에 행양하지 아직 이당 그래야 육내나 둘둘지야 육내나 야야 지게당 야니 토르슈자지 대게므레 바당 최근 로상 주물 담직제네 디게도 예작부터 브라냑 텐쇼 로상 요지기 기줌디야야 앵에샤디니 다케 답자니 깨차디 독메버 독바 예룩제 태줌메버 태줌 자룩제니 다지니네 일 좁네시 샤도 맞소 띠네 베네 태줌약 모수 대가 태줌여우니 독부살 모수 대가 독부자송으로 움진디니니 다음진 여우인에는 딜링가 초기 담식제니 우진에네 베 미국분학 삼롱어도 삼롱 메디우 삼롱어도디 니니 땀 델라 란딥 제시나 이닉 우 땀조다 베 란디토르 약고소네네 네이 티시랑 우 란약 때유디 니신다랑 이니에 어도 브라마암디 노비스 우 강예샤베 드르야 십다 야야 어직 야유니 이작보다 이당 네이 나를 좀매가 무주야야 자루 핏가 토라디 이단네 토라다가 즐라니 에샤니 다 대개 세워당 이직 주제다 공문 내준이 비니다 이직 토라 대가 돌 게이야 다 브라낭 숨에 나 냥지가 토르디 피야 다 브라낭 징에 뽕뽕 야도 이놈 삼야 이제 비릿베 대가 술 대가 수야 티 띠굴 다 이제 브라낭 시에 두 로건기에 멜롱 술디시 다 비니 이제 숨에 사람디 똥 신데라랑 이나베 모동 수용어들이 야야 오다 프라낭 강프 주셔바낭 강프 툴 쇼야니 다 비낙니 이제 쇼니야 에샷 아샷 약사 다 어저 다다 사지곰니 내즈내시 담맛에 디샷 턴메니야 이제보다 비니시 란짓 배행은에 다는 가당 즉 렛민 브루니스 대샤문우 고야고

지금은 니티시랑 어서 랜약 때유니 운딘 니신다라랑 이나 아당 강예 디소미아지 되들야야 야코스 제림이 물으냐 임심다도 어서 아당 마치 부실루 마야네 다데 비르 네이터도 나한양에 베 피야 존이쇼냐 이나 당에 똥도 물으냐 이작불 비니셜 베 냐나제 마디직 달루 직담 담베 직쇼야야직 시조니 비당바나 이제 뽕뽕야야 어 야우슈제다 제우남강 비제좀 옹불다 제우로건 제우간베 로상여지기 베네 께스 제르도 때네 디게제메서 언니 답이 마 텐부야야 그래당야야 에니에니 제제 제우초남 수년당 장례 제우당 답차니 제자매벌 제식 중 대중내 다와 카셰런니 신인네 다외 프라낭강 블루야 냐나니 당아당 프라니 쇼브네 틱타몽쇼야 다 윤딩고데게이니 틱타몽쇼고수 문우대가 틱타몽디 쬐야 러디니 다우 타몽두 지용시 릿 카셰게이니 카상랑레 칙디라 Lanme Dajik Lakzam Song, De Gordon Gangin Dizana, Jazok Tane Dugobe, De Gova, Inush Zerini, Singin, Da Biri Dangshin Breche, Lansur Ze Munuya Yaksi, Litigni Pizing Oda de Gay Inyas, Taut Gaygosu, Jumten Zilone, Tor Nusaji, Dang Arbe, Shopji, Choni Dushika, Kaga, Nobisi, It Du Medu, Sum Medu Yaksi, Siklidigni, Gijilangodo, Gorgon, Gordon Ijinia, Tade Biri Eshadni, Tianan, Di Inche, Mishe Chini, Tianan Yinye Sinek, Tianan Minye Sinekni, Injangrung, Don Sokbe, Tam, Di Dohaka, Narsa Dane Zerwad, Tabiri Zinidungin, Donda Ningbuchi, Na Dang Tonigni, Chikatangaye, Sosanase, such a Taku Sunga, Noye, Shetumburuni, Yakbur. Daning Panji Soklam, that Daning ni Niningak Tam Min Yogono, eh, Biri Eshetirini, Selam Dale Zola Ser, Dala, Dokba Jezena, that Daning Mototega, Yanani Tishatna Gridumji, Minu, that Daning Mototega, Biri Dokbungo Diaya, Tangatansia, Jun Munuga, Jun Zuya, Tisadan Munuga, Tesum Zadan Munuga, Tesum Zay, and it didn't maybe got. 그리고서 문우가 배 움직인 그릇 오 비리 땀 왜 해셔도 모르니 땀 될라 땀란 제시했장 땀 얻어 시우뿌고서 땀제 털 난디 약고서 모르니 이 땀은 나자 찌기 최번이 지는 예 티시랑 란두 배 약대유 니니 이내 란디 지달 지니 란두다 나당 강예디 좀며 뽕뽕야야 개개야고수니니 제제우초놈 로제두르니 다이작불 이당 브라보 강압배 소설랑지 섬출무더디 지네나디에 샤다니 시에세르와 어이 녀우슈제다 제우 알리마니 시 에녜니 돈디 돈메배 깨차 세르니 다 돈다 문욱배 돈다디 우트 마티니니 죄들망부 제든 매니 웃베 대사 문웅 아당 그레튼 마업 약고소랑 뭔니 나사 다네 세와데 아 다닝 판제 세양족 달로 튼제 세양족 양득 된니 닝볼라 다진네 웃 나사 다네니 나 당터예네 아당 에노 에노 뉴주 샤장 먹으니 다 데이 노르강어다 제가 미리 맞도 쥐야 움딘니 셰드 무르니 이네 된 양득 닝부치 개 노니네 다 직군장이었지 이제 기임을 지신 로덕임을 안에 가시아 메도임 방연 메도임 세시아 메도임을 오 우드노 강배 즉 야임을 자주임을 방주임을 강지 이제 염수야 서사랑지 교도인마다 딜레 지구가 티네시 모르긴 이루긴 해야 야면 쯔면 아무는 모르니 생년 사 빈에 在
우딘 우드민 예비

그때나 땅 아당에 삼을 류야 십십지 통우 이내네 콩 쩌우 디달 드레바데니 다 비르 브라낭에 우던 것도 샤뚜드니 장리니 낙셉도 죽바데 콩 쩌우 간에 통제레니 다 비리 마당 내 시향나 피수지 직브라낭의 비리 털 똥야 이줄리 띠냐 직담 직담 맞담배 에샤도 모르니 담델라 랜답 제바나 담어서 란 약괴네네 네 청낭지기 죽루심니 엄든 란 약괴네 네 토디 후리야 비 개부태가 비 매형가리 람상 주성디니 랑쩌우 제제 빠잘기 비 프라낙배 빠잘지니 프라티디시야 슈업자르배 따수 노우니 대대로 있나 장례남 우당어도 이내는 가당바나니 로직라 드네 출입당 이자고 심배 태줌야 민우야야 심타 쳇대 카테가 둠야 강제 가당바나 출시오니 다 로진이지 돈 돈미 줍니 다 삼룻 나가 내야야 다 크릭딤 사모데니 미그림 사모티 우든 카 내야즈네 가당바나 돈나 줍음 캄 무는 모르니 갑진이지 침부 여삼에 진이네 갑절 진내년에 나당 침보야면 모동 눈물이니 이땅 어도 낭바외 자들 마식나 이적부 나당 가에 냥집에 돈다바 딱다 뛰냐 두부이네 칙배 개설 거도 쓰지 마 어디네네랑 나당배 플락 플락하고서 자네 무눈물이니 디인 미인 삼루 통이다 우디남 미남 강예 생각당 삼루 통하니 대개 살와당 저 징남 강양설 무슨 매벌 믹들 두기 이자보다 제 브라낭 인불 브라바낭 직다 제디 샤드메 무누 멜롱강베 시리리아 띠 이제 브라브루 바낭강 플라자 직직 니 대사무누 그래 카시에니 바디니 직 털게 툴게야 엄진야 브라낭베 참섬고도 되시용다 쇼비들 직담시부 카시에니 코레 다 우천나 랜겐 비당 브라 비당 내가 바딘 비라노인 바딘 에이라노 인야야 털두 두두야야 엄진 비당 바낭 마음 브라스이니 콩 장은 붕종 립중 다웃베 비르시 요 강업디 붕야 나당님의 언니니 독세지에는 강배심니 다 독자야네 나당 바나 비 리미능성니 독세지에는 고네전 이직 독서야네 구하득성니 독서지에네 소대적니 이직 답일 브라낭 너 두두기안에 저 저버시 태야 약니 세베 속니고 에야보다 찍지 우르르 지지캥니 다 브라낭 베 플라갸 다 찍찍니 우르르니 대자문우 그래야 찍베 바르브르 종에 에라스니 대체나 저건 로상당 덴바 밍라양 로상제와 시기에대니 이작보다 이땅에 배당 브라텐쇼 배 간쇼 로상에 비제 명랑 로상제와니에 디니도 모르니 다 비에제 저두 남라 카라데 제 직직 땅니 다 이브라 주나셰 타막세 주군이 담진 배자문우 직직 우르니 지민테듯 마야가니 비약마 득바야 우르야 샤디니 데네 창매 잘닉도 송화다 이직다 울 그래워지는 강 타막세야 강배 수니 콩 카시 자질라 린숨 제네 렉바 예바레 제와당 다 샤낭시야 털 란약당지 객세 야권예야 다티 울로간 로간 비낭에 라 예바지 크릿가 디 라 연바지 우츠 콜록보제 니야 객세 니니 콜레 툴러스 선낭 저우종 왜다 이리 브라바낭 리우야 년나니 디낭네 엘리마 최년낭 이년고 브라 엘리미니 이낭 이년에 알렉시오니 최나신 바절 쉐미년 나네 움딘 마야니니 이 대사문 빠르제노티 지남니 또네 이 마야니 포서르담의 재민인데 민앙 미담 에레임조 에메림조 이제 2년 매년이 천능 디서비스셜
这一通

0: 디든 뭐 이든다 임무니 레자와 지리약드네네 상안치 개남 류나 딱제야 띄고서 모르니 다 톱제디네 톱제 림밀림지 나 나가 니무고도 로드 모르 나는 간 것도 모르니 비 류니 곡 기누니먼지 메롱에 띠야 깨는 모르니 이든 것도 덴벳 준벳 딱제 나는 모유야야 변에 시살바낭시 미셸베 찌개용어도 포사나의 움진 여지기 던다 두부캄 무는 모르니 이직베 갑니 니스 깜베 띠스야 오직 털 포사나의 털 총고수 이남 지하고수 이남 띠야야고수 모르니 잇미데수야야 털디 야로 인해네 브라작마라 다이게야 랑꽃니 아니 리민라낭 보죽 지리 지가 무는 모르니 다삼농 메디오야 토스를 띠어먹었냐 치대민고도 제가 있네 야로 인해네 다이제인디네네 뉴스야 야간바 랑베 랑시 시주게 하야 지리 잔메시가 무는 모르니 이틀에네다 이르 전민왕시할 내이나니직 샷네 대사문의 직바야 나르베 시드노우 듀노우 카노우 뉴웅어다야 약시 대자문의 직바 떠냐 지민터듯 야매니 너네나니 샷매니 쬐간지 칼라 년니 명아를 밀간당 카냐니니 샷매니 레자와 장은 강라야 레그베 류후니 곡 자와 거딘가이나 돈 정부야야 야나 이제 강예시네 이제 차자냐자야야 이 레유 무르냐야 식나는의 이 당시에 샷매니 다 장대 장 한바 여기 숨니 장 대변이 여기 한바야야 이디오 숨지기니 다 차도양 람도 미조 푸경 미더니 이디오 인에는 다대 인에 돈다 두부 고유무 푸가
1: hanginas tada namtre lirima tawang gonbak lobun surba lama kesanurbu si teshena ya sung jetek namtre korim nema tangse me chakmar muthiya sa nambur hangina ozumar muthiya no nop chile che namtre lirima korim sumuchi sa me doimbur hangina odep ka namtre lirim jidus मिडे मेप किलो हाज के जिले ने खेली थी मिडे गेटिंग ने खेल जिनिस का लाइगे नाशो लिरिम क्यागरे की ओनु ठिंग आ तावांग चंसन शुदुम्बर लाइगे चंबा नुब्द सुलिया ने कर्म खेली ची ओनी लाइगे ना दा लुन ठिंग आ तावांग देश नुब्द मन बाग लिरिम बानां को जोदुर देश छिलो निदोंग खेली ग्रो लोग चिंदे दुन बाग तर खेली गेत बोगे लो निदोंग के निंग खेने चिक्सुम राबने मेदा लोग पंदर डुक बाग छिस चिबली reza migmar yumbur hanginang da deshuk nitsul ke thisho banang lobsang topdin ju san nasa jagar silung kushab narendra modi pinangsi desh sky road aerospace nyena barnang khamguk meshu phurda ka chale nangkhan pawan chandana nin naga bharat dhaka hlange banang depka chethe kameya nangonin Silen Binansi, Tagi Kuya, Sinangunina, Vikram, Wan, Yar Barnang, Kamatonga, Techamunu, Lamdro Jup, Rasutoka, Samde, Sung Nahunin, Damiche, Ozutoka, Donuye, Maungba, Keda, Tongyuknin, Jeja, Mambuktoka, Dredder, Kameya, Nangumber, Silen Binang, Techamunu, Tuk Kesu, Ti Sirasunina, Hangi, bidangba nang si chale nang ya lamdro gyup rasunin tamche maungpok thoka cheji map nang ya thugur nangdo thoka techamunu namda nin lamdro gyup reningi ya sunaumber jagar ngade bihar nin ngade asam neka ka dangshum breka neat examination yena Gyukdek toka, seje ngogwe yakan, banang toka, yar timkanga tugu mengto koru nohu banang gangbo ngade shungshokak, yar tima

모토유 닌 명토 명토 반응 치든 나유 토가 세라야 넘버 네출 타본 낭달 나디 비하르각 낭시 레쿵 시 오죽 토가 데메탁도 FIR 낭오 반응 말 치든 나유 타메 탁제 낭무르니 네출 송낭니 나디 슝쇼각 타메 탁제 낭야 세다 낭오 낭달 오죽 타가 토가 쩨뇨크 레야 쩨중 여호바낭 강보 쩨캉 말 포죽 세라야 낭오버 네츠 낭오 낭달 나디 아삼카 예 니트 엑잠 쭉쭉 토가 팀캉아 코리아 명토 통야 팀걸 노후바낭 강보 팀욱 말 치딘 나이 토가 드들 까미 야야 땡키 나오 넘르니 네수 송나니 나데 슝쇼가 네당 오죽 토가 쩨뇨크 난간 바낭 샬 야 티마 모통 치딘 나이 토가 땡빕 야고 넘버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NDA 시든 초북각 초미 행위 반응 둔다티가 팅티디 망글 밀렌 총두 초여 드들 까미 낭도 낭신 데시나령 드초크 초흥아 행위 반응 브레가 총두 초낭불 오즈모든 둔다티디가 총두 초야 드들 까미 낭도 낭신 옷렉 테르클리 티제 초능후가 실릉구셉 나렌드르 모디 비낭시 우치낭야 총대 초능후가 조보 진능운이나 당라브레가 갸그르키용닝아 니트 페퍼 리그니나 슈구 팀걸토가 라수 국 갸그르 슝게 이글럽중 낭한 반항샤 대샤문우 종 라수모든 마옹바 오즈모든 마리토가 창마시 툭삽잡 낭고숙토가 까낭옴르니 순나니 오죽토가 니트 죽제가 페퍼리그 니나 팀글 야야 뇨크다 네칸닌 송탑간 바낭 셔 슝쇼각 팀 토익마도 레렘디 시가야야 탈송 토메동 시가 무노브르니야 실링구셉 나렌드르 모디시 송나옴버 갸가르 기용 드초 옥모 룩사와카 칠링이동 켈릭크로록 퍼블릭 엑자미네이션스 프리벤션 오브 언페어 민스 캐리십 트지 애멘드먼트 빌 드초카 디시 텐뎁 나옴버 다닝록 트지 텐뎁 나호가 칠링이동 클립리제 드초카 단베프 나홀레 팀 젠쇼 닌 담라 텐쇼 노므링 예낭니 다닝록 드초카 팀지 단베프 나호가 닥터지 오즈모든 규덱토가 팀글 야고이나 쩐캉아 또미찌 수고수 무이제와 고르찌 빌고수 닌 균을 롱제 강보 출 슝샤 다 고속토가 땐데 비아노 넘버 오죽토가 팀글 라수 있나 갸글 나데 닌 우이 슝 오가노 유니언 테리토리 강보가 에스피셜 퍼스 트랙 코트 팀룩토가 플랑 티디가 따독 낭칸 레궁 주육닌 게시 팀글 라수 있나 레네익 냉수제 딱십닌 심죽 낭야 팀 쿠리육토가 땡키 고숨르기야 나오넘버 오죽토가 되시 땡빕 나오바낭 되시 되소 옥마 록사와가 갸그르크위 Minister of State for Personal Public Grievances and Pension 니나 미망 돈다닌 미망토가